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단편소설 최고의 선물의 세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0: 혜연이가 집에 눌러 앉은 지 1년이 훌쩍 넘던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내게 문자를 보내왔다. 우리 애들이 동업한대. 이게 말이나 되니? 나는 속이 꿈틀했다. 한동안 둘은 시간만 나면 붙어 다녔다. 서연이가 혜연보다 가방끈도 잡고 별로 머리 좋은 애도 아니라는 내 기준에조차 나는 은근히 둘의 이런 변화와 행보에 그 어떤 기대를 걸고 있었다. 헌데 언니는 갑자기 딸 혜연이가 서연이랑 있는 게 뭔가 탐탁지 않은 게 분명했다. 언니의 그 마음을 알지만 애들을 떼어놓을 생각은 없었다. 나는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허나 그건 그만큼 오랜 백수로 살아가는 딸이 혜연이를 만나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언니 미안해.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모르잖아. 서로 너무 다른 두 아이가 만나면 그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만들어질지. 이게 내 욕심인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 한 번만 믿어주자. 응? 나는 언니한테 아직은 모르니 일단 지켜보자는 말로 슬쩍 상황을 종료했다. 헌데 내 예상은 적중했다. 엄마들의 속을 팍팍 썩이며 백수의 삶을 즐기던 혜연이와 서연이의 반란이 시작된 건그 무렵이었다. 미대를 나온 우등생 혜연이와 그냥 미술학원을 두루 다니며 그림에 어선눈이 뜬 서연이. 두 사람 다 좋아하는 일이고 그게 동업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나는 팍팍 밀어줄 생각이었다. 내 친구의 애들 중에는 엄마가 입이 마르게 칭찬할 만큼 잘 나가는 애들이 여럿 있었다. 요즘은 뭐든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취직이 가능한 시대다. 박사를 나오고도 좋아하는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서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 뭐 하나 확실한 게 없어 우울증을 앓는 애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서늘할 때가 많았다. 바랄 걸 바라자. 이제 그만 내 욕심을 접고 애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선처를 베풀자. 나는 그걸 굳이 선처라고 꼬집어서 말하며 딸을 자극하곤 했다. 서연이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체 대꾸를 안 하고 맨날 창업이요, 체험이요 하면서 팽이처럼 돌아쳤다. 한창 연애할 나이에 근심이 가득하니 연애는커녕 그 흔하디 흔한 미팅 한번 못하는 딸의 공샥한 모습을 보면서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말도 되삼키곤 했다. 그런 딸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으니까. 토요일 저녁, 나는 친구 모임에 나가기 위해 서둘렀다. 벌써 5년째 이어져 온 정기 모임이었다. 남편의 저녁상을 준비해 놓고 집을 나서다 말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벽에 달린 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선 한 낯선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로서 50살이란 나이는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았다. 제법 늘씬했던 몸매가 폐경 후눈 뜨이게 펑퍼짐해져 갔다. 이젠 뭘 입어도 오티가 나지 않아 옷한벌사 입는 것도 귀찮고 신경 쓰였다. 문득 나는 소파에 앉아 낚시 프로에 빠져있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밥만 챙겨주면 남편은 아무 의견이 없었다. 아내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기다리는 법도 없었다. 50살을 넘기면서 나는 가끔 내가 평생 이 남자랑 어떻게 부부로 살아왔는지를 반문하곤 했다. 이런 나의 심경의 변화에 남편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덤덤했다. 같이 늙어가면서 이 정도로 무심해도 되는지 물어도 남편은 그저 담담하게 웃으며 입버릇처럼 말했다.
1: 같이 서서히 늙어가면서 부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서로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게 최고의 사랑이지. 참, 이 나이에 사랑 타령하는 거영 쑥스럽구만.
0: 하늘이 무너져도 만사태평인 사람인 남편이었다. 요즘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취미생활이었다. 이젠 처장이란 자리도 남에게 내주고 별 볼 일 없는 자리에서 서서히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삶. 그런 직장에서의 삶을 그는 엄청 만족해했다. 오랜 세월 부부로 살았는데 우리 부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게 신기하고 한심하기까지 했다. 이젠 성 쌓고 남은 돌마저 아닌 상황인데도 남편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았다. 서연이가 이런 아빠를 완벽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어이없고 속상했다. 그런 나날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달리는 택시에서 나는 갑자기 모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떠올랐다. 사실 얼마 전부터 이 모임에 나가는 게 은근히 싫었다. 나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허나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대뜸 친구들의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될 게 뻔했다. 그렇게 뒷담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정말 너무 싫었다. 작고 아담한 한식집에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 조용한 카페에서 차 한잔하는 건 예의적인 코스였다. 헌데 식사할 때부터 찔끔찔끔 아파오던 명치 끝에서 또다시 이상한 통증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조금 기다려봐도 점점 더 자주 오는 통증에 나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벌써 가려고? 대여섯 명 친구들 중에서 잘난 척하기로 소문난 지순애가 눈꼬리를 치켜들고 말을 건넸다. 방금 전 밥을 먹는 내내 부동산 회사 사장인 아들 자랑에 지나치게 열을 올려서인지 목소리가 영 푸석거렸다. 속이 좀 더부룩해서. 그 참 이상하네. 똑같이 먹은 우리들은 다 이렇게 멀쩡한데? 너 혹시 아까 내가 네 딸 얘기해서 삐친 건 아니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면 다행이고, 난 그저 네 딸이 백수로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해본 소리였어. 내 친구의 딸이면 내 딸이나 마찬가지지. 너무 걱정돼서 한 소리란 걸 알지? 지순의 눈빛이나 말투에선 빈정거림이 가득했다. 나는 갑자기 토할 것 같았다. 이런 상황에 확 일어나 가버리고 싶은 걸 애써 진정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선미가 내 팔을 당겼다. 조금만 앉아있다 가자. 나도 오늘은 먼저 일어나야 하니까 우리 같이 가자. 중학교 시절 3년 내내 내 짝꿍이었던 선미가 나의 불편한 심경을 읽는 듯 다짜고짜 화제를 바꿔버렸다. 아이고, 우리 애들 얘기는 이제 그만해. 우리 자신들 얘기는 하자. 지순애는 못마땅한 눈빛으로 나와 선미를 번갈아 보더니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다. 아참, 너 심리치료사인지 뭔지 한다고 하지 않았어?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새삼스레. 선미가 나를 대신해 앞질러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지순애한테 여러 번 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애써 담담한 척 웃어보였지만 이런 상태에서 나는 정말 약했고 어쩔 바를 몰라 했다. 그런 내 약점을 아는 듯 지순애는 오늘따라 더더욱 내게 집착했다. 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순애의 얘기에 바짝 긴장되는 걸 어쩔 수 없었다. 넌 언제나 지적이고 멋있었어. 나 너 같은 친구가 있는 게 나쁘지 않아. 나는 희미하게 웃어보였다. 아직 그의 의중을 알 순 없었지만 태연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래? 고마워. 그 말이 진심이라면. 예. 어쩐지 네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다. 난 단 한 번도 진심이 아닌 적 없었는데. 내 말이 직설적이긴 해. 허나 우리가 남이야? 우린 몇십 년 친구잖아. 이 나이에 뭔 말인들 못 받아줘? 안 그래? 듣자 듣자 하니 넌 뭘 또 꼬집고 싶어서 안달이야? 그나저나 너 심리치료사 맞아? 그렇게 사람 마음 몰라서야 그걸로 어디 밥 벌어 먹겠어? 정말 진심으로 걱정된다니까? 그 말은 치명적이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내 인생이 갑자기 터진 골물처럼 폭발했다. 너 터진 입이라고 말을 다 하는데 좋아. 이제 나도 한마디 하자. 난 네가 내 딸 얘기를 꺼낼 때부터 힘들었어. 그래도 보기 좋게 봐주려고 했어. 너의 말처럼 우린 친구니까. 헌데 나중에 네가 자꾸 내딸 얘기를 반복하는 게 너무 싫었어. 왜?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라 해도 세번 들으면 질리니까. 그렇게 온갖 잘난 척다 하는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없고. 그럼 뭐야? 왜 그렇게 남의 아픈 가슴을 팍팍 찌르는데? 왜? 그 말을 할때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었다. 선미가 내 옷깃을 당겼다. 너 지금 나랑 싸워보겠다는 거야? 그래, 다들 자리 비켜줄래? 어머, 무섭다. 진짜 단단히 삐졌구나. 나 진심으로 그만해 사양할게. 너의 그 진심. 그래, 우리 딸 백수야. 한 달도 아닌 몇 년씩이나 그렇게 사는 딸을 보면서 엄마 된 내 마음은 어떤지 알아? 마음이 아파. 나 너무 아파서 본의 아니게 내딸 구박도 많이 해. 허나 참아야 했어. 기다려야 했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내딸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 근데 네가 뭔데? 네가 대체 뭔데 그런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해? 아니, 난 그저 너의 아들 얼마나 잘난 아들인지 알아. 허나 우리 서연이도 내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우리 이제 얼굴 보지 말자. 우리 앞으로 엮일 일은 죽어도 없을 거야. 그러니 제발 나나 내 딸한테서 신경 꺼. 알았어? 그날 이후 나는 친구들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홧김에 한 말이 아니었다. 선미가 여러 번 자리를 만들어 화해를 시도했지만 허사였다. 수십 년간의 우정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져가는구나 싶어 잠깐 기분이 쓸쓸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선미랑 다른 친구들에겐 조금 미안했다. 허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렇게 모든 게 서서히 잊혀져가는 듯했다. 헌데 전혀 여기지 못했던 일이 생길 줄이야. 엄마, 아빠, 두 분께 들을 말씀이 있어요. 주말 아침, 모처럼 셋이 나란히 앉아서 아침을 먹는데 불쑥 서연이가 입을 열었다.
1: 뭔데 이렇게 표정이 진지해?
0: 역시 아빠 눈은 정확해. 사랑해, 아빠.
1: 그거 알지? 아빠는 영원히 네 편이란 거.
0: 알지.
1: 돈이 필요하면 말해. 언제든지. 아빠는 이 집을 팔아서라도 도와줄 거야.
0: 참, 부녀간에 죽이 척척 맞아서 좋겠네. 헌데 당신은 지금까지 소연이가 말아먹은 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1: 정확한 건 몰라. 허나 자식이 뭘 하겠다면 부모로 생겨서 그 정도 밀어주는 것도 당연한 거야.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헌데 왜제 딸을 그렇게 못 믿어?
0: 믿게 해야 믿지.
1: 여보.
0: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 서연이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1: 그만해. 서연아, 너 할 말이 있다며. 어서 해봐.
0: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2: 대머리 심했었나? 아니, 그래도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따져야지.
0: 결국 조금 망설임 끝에 나는 입을 열었다. 너 요즘 혜연이랑 맨날 붙어 다니더니 고작 생각해낸 게 문신이었어? 내 말에 서연이는 놀라서 소리쳤다.
2: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1: 문신이라니, 그게 뭔 소리야?
0: 여보, 당신 딸이 지난 몇 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1: 서연아, 아빠 생각에도 문신은 좀 그건 아닌 것 같구나.
2: 아빠, 그게 장서연, 너 언제까지 엄마 속일 생각이었어? 그래도 혜연이가 너보다 착해. 내가 따져 묻자 이실 죽고 하더라. 맨날 창업 하더니 기껏 선택한 게 문신이라니. 너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어? 엄마, 그일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이야. 함부로 말하지 마. 나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비싼 돈 들여서 그림을 배웠는데 기껏 생각해낸 게 문신이라니. 그것도 여자애 둘이서 대체 너희 두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오픈 준비까지 다 마친 상태라고? 그래, 엄마. 엄마가 반대해도 소용없어.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고 미안한데, 하지만 나는 할 거고,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래야 그동안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온나 자신한테 덜 억울할 거잖아. 뭐? 그래서 이렇게 막 나가겠다고? 엄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그게 그거지. 결국 지금 엄마 말 완전 무시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동안 너희 뒷바라지해온 이 엄마는 뭐가 되니? 너만 힘들어? 이 엄마도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엄만 내가 뭘 해도 안 믿잖아. 엄마가 얼마나 날 무시하는지 나도 알아.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제 찾았어.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돈도 벌수 있는 일인데 엄마가 한번 믿고 따라주면 안 되는 거야? 꿈 깨. 돈을 못 벌어도 제발 네 직성에 맞는 정상적인 일을 하란 말이야. 문신? 그건 절대 안 돼. 하지 마.
1: 여보, 제발 그만해.
2: 이제부터 나 너의 일 간섭 안 할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문신을 하든 거리 청소를 하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알았어. 그 약속 나 반드시 지킬게. 아빠, 엄마 미안해. 나도 서연이도 격해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인 게 많았던 모양이다. 단위에 출근해서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서연우도 온종일 방에만 처박혀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작은 감성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문학정원의 림하정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서. 내 자식이지만 내 뜻대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퍼줘도 고마운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퍼줄 게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늘 미안하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저 자식이란 힘들 때는 부모를 찾다가 괜찮아지면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원망할 자식은 끝내 원망을 합니다. 부모 말보다 친구 말이 더 믿을 만하고 끝없는 걱정이 부모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말로 할 때보다 등 돌릴 때 마음은 더 깊이 아픕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도 커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자식보다 돈이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서운해도 섭섭해도 마음 다쳐도 결국 또 먼저 걱정하고 먼저 기다리고 먼저 용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부모라는 이름이고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래, 니들이나 잘 살아라. 그저 못난 애비 애미는 니들 잘 되길 바랄 뿐이다.

자식은 어머니를 탓하지 않는다. 어머니.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라 불리운 그 순간부터 그 어머니의 몸체는 이미 자기 것이 아니었다. 살과 뼈, 오장육부, 신경선과 온동맥이 본인 아닌 자식의 것이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몸체는 자식이란 이름을 지키기 위해 추호의 동료도 없었고 자기를 불태우며 바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생의 전부인 것이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본능이고 사명이고 숙명이었다. 사랑이란 그 이름도 자식 위에 새겨놓고 아픔이란 그 이름도 자식 키우며 남겨놓는다. 자식이 알아놓으면 엄마는 온몸으로 알았으며 자식의 불행 앞에 어머니는 한생을 바쳐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개척해간다. 자식의 자그마한 성과는 어머니를 자랑으로 흥분케 하고 자식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머니 행복의 전부였다.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 위해 피를 바치고 힘을 바치고 정신을 바치고 한생을 바쳐도 모자라는 것 같아 일일이 빈구석을 찾아본다. 자식이란 그 이름은 때로는 아픔으로 어머니의 전신을 마비시키고 때로는 행복으로 혀를 끓게 하고 가슴을 벅차게 한다. 어머니란 그 이름이 있어 자식은 생을 마치는 그 순간조차 어머니를 부르며 그 품속에 안기고 싶어 한다. 허나 그 어머니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는다. 때로는 무능함에 자식을 배골케 하고 때로는 객관적 타격으로 자식은 어머니의 보호의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온 전신은 이미 파편 조각이 되어 형체를 잃은 식어진 몸체로 남는다. 아름드리 나무도 폭풍에 아직 꺾이면 성장에 지장을 받고 그 영향으로 천천히 말라버린다. 받치고 받치다가 마지막엔 뼈만 앙상하고 쭈그란 껍질만 몸체를 덮어도 성장한 자식 보며 만족해하는 어머니다. 그러한 어머니. 피의 마름도 살의 여빈도 가늠 못하고 자식 위에 돌진하는 어머니. 그러한 어머니 역사의 무능함으로 구석이 있는들 어찌하랴. 그러한 어머니 쓰라에서 배가 골코 불행했었들 어찌하랴.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켜주던 그 손길, 그 온기. 자식은 어머니를 탓하지 않는다. 자식이 위해 바친 그 어머니의 역사를 생각하면 가슴속에 돌덩이 같은 그 무엇, 불덩이 같은 그 무엇이 울컥하여 호흡을 막는다. 유능한 어머니, 무능한 어머니든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의 길은 하나. 그 슬하에서의 자식들은 큰 덕에 살든 작은 덕에 살든 또 불행했던 아쉬웠던 그 어머니 곁에서 온기만 느껴도 행복한 것이다. 어머니를 욕되게 말자. 너를 위해 전부를 바치신 그 어머니. 있는 능력껏 자식 위해 남김없이 바쳐오신 고생 많은 그 어머니. 좋은 날 속에 불행한 날도 있으리라. 그 불행한 날이 어머니를 원망하는 근원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자식 위해 바쳐오신 어머니의 고생 많은 역사를 먼저 생각하는 자식.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보답하려 노력하는 자식. 항상 그러한 자식으로 힘겨움 속에서도 자식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얻고 일어서며 또 그 힘겨움으로 하여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 어머니, 자식에게 전부를 주고도 보답을 기다릴 줄 모르는 그 어머니. 부족해도 자식은 어머니를 탓하지 않는다. 그저 사랑만 할 뿐.

수필, 나의 일상. 내일 등산지는 모아산입니다. 9시까지 범석상 앞에 집합하세요. 등산대의 통지이다. 영실이 미니 영화 장애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출연할 여성 배우 4명을 추천하오. 영화협회 손감독이 위챗으로 보내온 메시지 내용이다. 선생님, 보내한 수필을 채용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모레 왕청 항일 홍색 기지를 참관하겠습니다. 아침 8시까지 연변병원 동쪽 대문 길 건너에 모입니다. 오늘은 한성 호텔에서 수필 창작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친구분 몇 분을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영실이 봄빛 동네에서 남자들이 38절을 쉬어주겠다는데 즉흥으로 표현해야 한대요. 언니, 평시에 전화를 하지 않다가 오늘 해요.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 손자가 카이로스 내식장에서 돌 생일을 쉬어요. 하루같이 전해오는 일상의 내용들이다. 모두 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입한 집단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곳에서 맺은 인연에서 기인되어 전해오는 함께 참여하여 달라는 메시지다. 물리칠 수 없다. 또 가고 싶다. 내 마음이 원해서 함께하는 단체였고 함께 손잡고 맺어온 친구들의 부름이다. 그런데 나한테 찾아와 언제 꼭 물겠다면서 비난 사정하여 돈을 구워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무 소식이다. 내 돈은 가벼운 종이장인가? 다 나의 노력으로 피땀으로 번 돈인데 그저 이룰 순 없었다. 그래서 법에 기소하여 하나하나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움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나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표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마치 내가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미줄 같다는 생각도 들곤 한다. 매일과 같이 반복되고 중첩되는 일상에서 나는 변두리에 서 있지 않고 중심에 서 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꼭 중심인물이 될 순 없지만 자기 자신의 일에서는 자기가 중심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가 나서서 다 알아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같이 생기고 겹치는 일들 속에서도 선후가 있다.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적당히 시간 내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집 앞에 갖고 온 터반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신경 써서 종자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잘 자란다. 등하나면 제멋대로 자라거나 잎사귀들이 말라 변두리가 안으로 감아들면서 아픔을 호소하곤 한다. 인간은 머리로 사색하고 입으로 말하고 두 발로 뛰고 두 손으로 일한다. 그러나 텃밭의 곡식들은 주인이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모성한 풀밭이 된다. 등산하면서 촌 마을을 지날 때면 임자 없는 집 앞마당은 풀이 키 넘게 모성한 풀밭이다. 사람의 지배를 받는 텃밭, 나의 일상이 바쁜지 한가한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보여주는 진실한 대변인이다. 바깥일에 바삐 돌아칠 때면 텃밭은 그대로 심드렁해서 비가 오면 키만 자라고 가물면 말라들기만 한다. 텃밭은 자기를 제때에 갖고 달라고 종대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내가 발견하고 갖고 가야 한다. 이 점에서 텃밭은 언제나 피동적이다. 피동적으로 살면서 주동적인 풀의 생애를 다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풀도 자기의 삶이 있을 것이다. 들에나 산에서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잡초들은 그대로 자라면서 수천 년을 대를 이어오지 않았던가. 강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자연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갈 줄 아는 인간을 초월한 나름대로의 생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잡초들도 나처럼 매일같이 자기 일상이 있을 것이다. 한자리에 뿌리박고 햇빛을 쪼이면서 바람에 설레이고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으면서 뿌리로 땅 밑 영양분을 섭취하여 꽃 피고 열매 맺고 나중에는 자기 종자를 땅에 뿌리고 추운 겨울 속에 잠들어 버린다. 그런 생활이 수천 년을 흘러왔다. 그러고 보니 나의 일상은 그리 대단한 일상이 아니다.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기에 내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며 나한테는 꼭 해야 할 일상이지만 사실은 개미들이 살기 위해 아글탁을 먹이 찾아 헤매면서 일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요즘 중풍으로 쓰러진 엄마의 발 뒤꿈치가 검은색을 띠더니 골마가기 시작한다. 욕창이란다. 10년 넘게 누워있는 어머니다. 올해 98세이다.
의사는 와보고 말한다. 피가 통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장에서 제일 먼

발의 모세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수술하고 처치약을 떼주었다. 간호사는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다행히 엄마는 처치할 때 아픔을 느끼고 자꾸 발을 움직거린다. 아직 신경이 마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 아파도 처치해야 살이 아물 수 있대요. 그래야 언젠가 일어나서 전처럼 내 어깨를 쥐고 걸으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대요. 대답 없는 엄마가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조심히 상처를 처치한다. 알코올은 자극성이 심해서 상처에 닿으면 쨍하고 아파나기에 소독은 갈색의 요오두펄로 했다. 엄마, 내가 엄마가 듣기 좋아한 노래를 불러줄게요. 세상에는 엄마가 좋아. 엄마 없는 아이는 운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운다. 누가 어떤 일로 나를 찾는 소리이다. 통신망이 엉망인 옛날에는 꼭 사람이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달려와서 사연을 알려주었지만 지금은 수만리 밖 미국에서도 전화 한 통이면 사연을 전해온다. 귀신같이 변해가는 세월이다. 아무리 어떤 세월이라고 해도 지금 나 전영실이는 엄마의 발을 처치하고 있다. 이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오늘의 첫째 가는 일상이다. 처치를 다 마치고 나서 시간급 보모를 모셔오고 수필 문학 좌담회로 가야 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머리도 단정히 가꿔야 했다.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모자를 써서 머리 형태가 자꾸 헝클어진다. 모자를 안 쓰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려 깃발처럼 너펄댄다. 오늘은 몸을 잘 가꾸고 택시 타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전동차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먼 곳으로는 못 갑니다. 전기가 부족합니다. 심리 안파까지는 뛸 수 있습니다. 빨리 가자. 가꾼 머리 모양을 싹 잊어버리고 안전모를 꾹 눌렀었다. 부르릉 부르릉 전동차는 마당을 나서서 골목을 빠져 차량이 붐비는 큰 길에 들어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